떠나서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